지켜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